그래 여긴 섬 서로가 만든 작은 섬 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은 뭐랬어 작별은 마치 연한 꽃과 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